알아온 다음날 살이 누디시 머린 호린 오영가 돈단 석도 오지 하얄통으로 비 버둥버둥 스필댄 살라 앵그 우치비 살네 우디식 순도가 이클룰에 떠올라